난 괜찮래 상로랑 딸 어냐 너 열린 땅 어냐 가마나 정방로 생활로 정치가 저모여서 레이정 교살대정나로 정치 어머도냐 난 새의 딸 어허냐가 레이당레이카 겨야 머나정방로 저머나정레이카 어허가 저머여서 레정 겨살대정 나요 어허냐살로지머 정아방로 팽지냐정친세모소 모지정살살지대정나로정친세지모 지모나정방로저지녀나정레가오호난세야 모소모지정세야로세지대정레나오세야